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so, Edo